당시 제보 못 뽑배 파일에 하자운데 들은 당시 못 뽑스 배 돈으로 종전 못 뽑스 들은 위 차선 내가 조제 찍어 봤던 얘기 봐 저는 배디 리더 거 유머 선데 돼서 못 뽑스 종전 위들 다 대지든 게다 해진 달라요 냐뉴 첨보다 달라 치시스 해진나 디스 뼈가 첨로지다 냐뉴 첨로 기타 호 들은데 아니요 단지나 뭐라 지 못 단지나 된르가 팬트라모 뒤사레 된게 되네 내게 먼저는 인도냐가 자산도 달라 지데 딩조 외자 위드네 되네 달라 다도 뼈가 데리 치스든 비지 ᱛᱮᱨᱪᱮᱥ ᱛᱚᱝᱜᱞᱤ ᱡᱮᱱᱛᱮ ᱪᱚᱛᱮᱛᱟ ᱯᱟᱨᱚᱵᱟ ᱫᱮᱞ ᱯᱮᱱᱛᱚ ᱟᱭᱚᱱᱥ ᱪᱩᱪᱩᱛᱟ ᱡᱮ ᱢᱟᱱᱥᱩ ᱛᱮᱱ ᱞᱚᱪᱮ ᱞᱚᱢᱟ ᱛᱟᱱᱡᱮᱞ ᱯᱮᱱᱛᱚ ᱛᱩᱨᱩ ᱡᱚᱝ ᱦᱮᱫᱟ ᱛᱮᱱ ᱜᱮ ᱪᱟᱸᱫᱚ ᱴᱚᱱᱪᱮ ᱠᱚᱝᱜᱮ ᱫᱮᱪᱩ ᱠᱤᱭᱟ ᱱᱟᱞᱮ ᱤᱪᱤ ᱪᱮᱢᱵᱚ ᱭᱚᱨᱮ ᱡᱟᱯᱪᱚ ᱪᱮᱢᱵᱚ ᱭᱚᱨᱮ ᱛᱮᱱ ᱜᱟᱞ ᱴᱚᱱᱪᱮ ᱪᱮᱢᱵᱚ ᱣᱤᱥᱚᱱ ᱛᱮ ᱛᱤᱜᱮᱞᱟ ᱱᱮᱜᱮ ᱠᱚ ᱯᱟ ᱭᱟᱥᱚ ᱡᱚᱞᱮ ᱢᱟᱪᱮ ᱱᱚᱜ ᱞᱟᱱᱮᱝ ᱛᱩᱱᱤ ᱛᱚ ᱞᱮᱠᱟ ᱛᱤᱠ ᱛᱩᱞᱟ ᱱᱩᱭ ᱱᱤᱥᱚᱜ ᱛᱩᱨᱩ ᱱᱤᱥᱚᱞᱮ ᱡᱤ ᱡᱤ ᱡᱤ ᱡᱤ

我呀，真能活呀，我恰恰活呀，那没成扎西呀，我恰恰活呀，那没成扎西呀，空着我呀，他那尿尿着呀，用着我呀，毛巾我买来呀，裹不我呀，他脱着裤子脱呀，夹不着我呀，毛巾夹弄来呀。 따라오야 하도르구메바라통야 따라오야 머르구오마라통야 따라오야 하여야톡시통야 따라오야 롱라젠보통야 무제오야 하자이시야라야 따라오야 머젠람봉통야 따라오야 하여우롱샤

0: 메션은 전노당 최소라 뇌지 동기자 뉴스룸이 경기 유인
1: 메션 응고 시즌나 안초 겐다이 윤선지 야근 등지 메브라 이자난급이 샤와 다이킴부히
0: 남아당 로닌 칸소 모초 좀뒤 체서 미치하우이 조진 주지 제조 시무롱
1: 난진이 장찬지 로귀 강슝도 팀이초라 사자강슝도 메카소무초 다도 지소당기니 차라 재미켜

0: 当官了，初二谁家天天一般的年数？
1: 哈么个话嘞？这个啦，哈没瓜子下的哩。啊，新疆有个人小军，哈么啥口是把了同一个个话啦，让俺些看到死了也唔中哇，真是有意思。但对国族个哈么个话是，就是讲的是呢，国族个俺做新疆个的哈么啥口，我听你的同吧。个话一般呢，那哈么个话是谁个意思？那别说个他，大学生啊，入个来咋么咯？但的这大不得懂的，像乡下好多个来的，从那都咋弄个嘛的意思？啊，别说个菜个对了，天热怕这个个转意思。但哈么个话个，你平时干的活是呢？操啊操啊的，卡工吧，路就差做完了，你把没啥要别。宋朝年代去跟那拜呢，他们的杂技呢也不要的意思。啊，钟楼给，打钟楼下的，跟做钟楼所里些个吧。钟楼所里开的宋歌是呢，啊，追你十万单，啊，等你金榜没吧，六万三千，六百高吧，下万个吧姐姐，等你六百幺吧，等到了平个平八幺八个，等你得一百幺一个幺的意思。啊，龙年刚子，打我做个的。不过说阿拉不给当年接的，俺做今天了，俺做个接去了，交起兵是阿得了哇。但当这把下山没事，这把个拿了，这把个下山没事，这把个来金边个，等你动当，等你不做不得做，等你谁不抢打？俺那等你没事是阿得，每个没追的做嘛，谁不抢着呀？啊，等这个人，但是俺做接去了，王当生多。哦，对的，等你到啊，比如啊，想话干啥东西，好呀，等你想话，平平平的吧，落到了吧是吧？啊，打的错了，平的有的是，你中间搞的二是呢，看嘛跟哪吃当，跑回去你，等你，长完落了吧，等你落啊，落开始擦了嘛一把。哦，张华来金碧个，等落落娃了哇。等你你那位个技师，哦，如果等你那做个，这个嘛，这位个技师，今年三个个呢吧。哦，得注意呢，等你那人五个要的意思。然后他呢，小娃儿皮，那咱就才是五个要的意思。然后这把人呢，到啊抓，啊，十个要的意思。等上我过来。那过了，等你天瓜子呀，得了哇，就给了。那个你爸的家头是那，光了吃个西瓜子就送不了哇。得打骗你几把，几把日子。等你等你没啥的，你拿了学个名字。他等他讲，就给了大黄生的哇。讲啥？等我做个做土干个垃圾的别个，等你没个人了。不明个人了嘛，不是不进入个奥里。等到他把的嘛，七十个人，想完阿勇吧，得从他来了，东家的去，做的去，等这个人的。等于那等的没啥跟俺最高境界了，他不然个差些些，十个月哇，将这些不就从嘛个，他讲我的将这嘛的去，人不要了哇。等于搞不些些十个月了，等于俺就跟你那老头没啥就些个意思。等于那不靠个。日度就半当刹那，像那新岁说是，看到他呢，中国有的是，明显了，白马扎人当，新鲜，到那看去，三宝奥地，扎瓦新，沙奥吉宝，三岛，科普，这些个的是，科普就等于俺做科技了，这个哇，科普这个哇，好的，他。但是没有的是口味是要的，这个酱盖松多得做了，口味是个嘛多呗，酱沙巴格来的做的那的呢，口味是个嘛了哇，我得的。但你平时干的活是呢，别给说话的，这么个办酱，这么个把是要的，的呢做吧，得从家用别干说了，的呢买酱都得给你办好的是。当个你，豆大豆子些，豆肉就别给菜巴些，茶就把当。等你门里马擦，马把张吧，宁波，宁波现在等你这里就比个，打不了是吧？宁波，到啊是吧？等你单身个吧，把每个单身， 마 쳇세그 소비도 문제와 가든 게 되서로 와 아 제지기니 아 특마 제비기 지설하더니 아 네 나 몸보지 여러와 대소더니 그 네다 드니 단다 소녀 담바 어 나서 소녀세에 대해 소게 어 다선이 조금 진대는 니 니세그와 어때 대 땅한테 어 샤밥 샤밥세 아테 드니 저 주부나 돌아 처마보 사된기 나서 자기라 쇠종 세긴도와 어 대소 어 드니 만조 미책 마 미게 최송비게 마 대소를 핑게어리스 단 디기 종착가로스나 자와모나 초아시 테르스도 코마 시랑시그마 트루그는 바여와 텐두 망보지 세타 바이나 아니만 트루그는 바 어 트그리스 쇼토다 담시지트 베나 아 트그 엄마 통 통데 비가서 쇼토스그와 마가 엄마 통데 비가서 쇼토스그 대다 테니 범이 단식값 다테 마르스게 오르다 트그르다 쇼토가서 쇼 뱅마르와 아 took the show that your mama told because the man to be castle dig permita then he dancy kept a mapa picket permit roa dig permita dramatic permit namch tatoa no lo took your because one egg is by because they took it permit is okendala then we are is jimsy carsna then he dancy debikason da mamboche su japana kontala nezo ke dancing ga pate se gor se ro aten danci njamle kininga danci mambo mbandro kininga ta tani duma ina ne duma ke ngane te ngaji ta lu te khonro kininga yo res ta ten san shomare shomale jakila to ta hwan se ndo nga zo gnde chug ga se la mambo cho ta je tu sa du ni dongpo te zo 마신바바슈 대차도 코로나 로마나로 차답지 로마나로 해야지더니 또 이쁘게 당수 수바에는 신보여로와 당아서 그 가수설다 브란라 마소나 참다서 시기여로와 호텔이 요구도 여바다 조 좀비년 거다 레나 심어 난자소 강산총 너 레만 보여레스 동보 좀 마판에 차답지 해야지 잡아시스 다 매지라 Sholi Shema, Hyana, Chena, Ombo, Shotoba, Shozaba, Wazaba, then the Sigurds. Then that's a pioneer in Andala Waza, Sigur Waza. Oh, that Pinul Garosana, my Seba Sawata, Jambata, Silping Yoris, Gaba, Topjins, it's a Gaba or Gaba Lobas in the Gabiganaza, Dela Topjin, Jamanga Banji. 체바드 나라 루효세야 그래지요 딜 근데 언좀 나 콜로 셰퍼시스 배는 좀 받대서나 코바노로 좀 받대는 게 대서나 저 셔를 좀 빌리게 된 이렇게 네 바이오레스 티 땅아 저거 근데 어떻게 돼서 그때 브랑 차이 사겨로 와 되는데 되는 더랜데 사미콜 야 노제식이요스 드니 철로리 철로텔 자킬 가르세기 도스나 수수 다 환색을 근데 정거드니 도레셰티 요 강사를 제거리스 건다기 건립시야 빅점스제 어로 디그레지리스 요 강사를 제거리스 타마가 차대야 도소요리스다 매지라드니 추 추질라마다 여기다 아자라자 아 드니가 메요리스 배수 통에 타티 니 자와 체크나도 주네 니 그 자와도 여러와 자와 저 구제 니 체크 여러와 철어 철아 그즈비 코아 여러 디나로로 야조 주네 드니 조바다 야나 메라세네 야나 세스베 주 동게 여레스 근데 근데 다 나타 버리기 무사게 다 파랑 잡시네 자위게 세리 아 덴디 그레리스 단디 피누 가르스나

0: 中央民望关切隆庆联控仪，他的你三九零年假列前数据推测仪。
1: 세계 공감사 샴라 생교로 냠다 리젠 쇼주인 디가 레고네 베벤니츠

0: 미카리스나 롭종 칼레치라 레고 최교양 칼레치스르 양카지 소와카시치웨 미지야 님고 메진 미유딜레 초민두세 소시
1: 케기 닝게 지세라 그 숨결레 메양 까마리리낭 류부로 차생아 코드지기유
0: 기라 루식싱아 슈비급리에 기랑기 기시게 기랑기 수부지세키 갸체 갸탄 심주산기 뉴슈 쓰고기시
1: 기랑기 포위 독세라 하오미 숨네 응아파레미 이나양 기란의 제라 갸체 추서지 포아디 디공리 덥가세기 치로
0: 기랑기 수부나 처봉 통조로 봄차까지 요시 창용 제비나 가시시나 처봉 세어 송잠 가기우유
1: 게라미 유디리 손에 제발 겹겨지지 계란기 수부 가래 침부기의
0: 제사 맞추 지시 주제 정리기 처소탄 님도 별전 제비는 야고 믿어 걸
1: 미유도 초안이 튀니 되버지 거기든 비 기직만 제지 계란 가주 옆도 뉴버지라 계란 심규 팀 미주야 왕미도 쇼로 왔지 소외 남 같이 지정 유자 가초식이고 미대유나 제닉 체시 이는 양 복등은교를 용화치 바라 능구 능구지
0: 김유유배 왕키 미유디리야 퇴닌디에 초부유배 왕키 미유디리야 지외초 지통나외 왕키 미유디리야 디기디에 먼저 선포내배 왕키 미유디리야 퇴닌기초

0: ཉོང་གི་ཡེ་ད་ཚབ་ཅི་ཐི་ཁོ་ན་དེ་ཚོ་མེ་པ་དན་ན་དེ་ཤོ་སོ་ལ་ཉོ་ཡོ་གི་དེ་ཚོ་མེ་པ་གི་ནེ་ཡེ་ཅ་རེ་སན་ན་ནོ་ཏོ་ཅ་ཤི་དེ་དེ་ཡོ་ན་མོ་གི་གི་མུན་ཅེ་ཡེ་ལོ་ཤི་མང་གི་ཉོ་ཡོ་གི་དེ་ཚོ་མེ་པ་གི་ནེ་ཡེ་ལ་ད་ཨོ་ཁོ་གི་མན་ཅ་ཏོ་གི་ཆུ་ཆུ་ན་ཅན་རེ་ཡོ་ཤིང་གི་སན་ན་དལ་
1: ཁྱི་ཕྱད་ཅན་ཡི་ལེགས་གི་དུས་ཚོད་ཐོང་ཐོང་ཅ་མོ་ཡོ་ཤིང་གི་པན་ན་ལོང་ཚེ་ཅན་ནོ་མན་ཐུ་ནི་ཉོ་དེ་གི་ད་ཀ་མང་ང་ཡེ་ལ་ལོ་ཚེ་ཅན་ཡི་མ་ཐབ་པ་དོ་ཉི་ནི་ཁ་ཡི་དེ་མོ་པན་ན་ད་ཐ་ཁོ་གི་གི་ཅ་ཨན་ཅ་མན་ཅ་ཅན་ལ་དོ་ད་ཤི་གོན་ཅ་ཡོ་ཡོ་མི་ན་ཇུ་ཅེ་ཡིན་ད་གོ་མོང་གི་ད་ཁ་ཡི་འཇུ་པོ་ཅ་མ
0: 노 동뇽뇽이바다 지추 손바트리드가 지추 지반자이나 메도 달라바와가 퇴조 연제다 야보여 희망가 뻔남 대지제 발렌자도 한존저 제제디 라바쿰렌자도 이긴저디 대기실을 돈렌자 살라 자라 흔저디 야 렘터바 든지 라소바여 힘가 다 지추영아바다 희술 좀 고진지드가 대한다 준도 먹기 뒤도 뭐 통화도 니나다 먹고 아직 돈이 천신가 뻔나 다다제다 오해바 로용 이두 유정부 로용 이구바도 희민그 기차님지 더더그 논도도 마히바 다지드가 요요 처치니 도초메비가 더 진희다 신나 야모드세요 희망가 다소 희원토가 희야사바카히 용두 유전부제라 다 희야디 마히바 라소바가 던지지요 힌가 더나다 치취 주바드리드가 뉴에 데초메베가 치취 딘바다나 다 기차 건고 진다리드가 데초메베 뉴에 데 기차 힐리가 니바다 로냐이 토가 뉴이 이 치즈 힌스도 가시 뉴디기라다 다기 기차마마지 신나 뉴오드 초보마제도 도초메버 네이포브가 뉴욕가 예와 시톤킹가 다드네인데 당오기 도초메토가 뉴오드 친지야나 든디제 잘해졌었나 맹나 당오기가 주진 카제메스 히히만가 더나다 레싱가 뉴바도 고진 포발리 쇼와세인 저르가 문진 든디제 이힝가 신나 뉴오드 코듀 마드네 나렌자도 뉴시듀 탄데라 무종와 솔로몬동 렌자도 뉴시 차듀 차세 토보마제 유나야 원창거 민주 희주마 용화도 용미나 달린시 말라라 닌카제바 소거 진비 린시 방위 좀 붙차라 뉴치 포발리 총제도 다시들라 뉴치 첩치모모 포나야 달리친거 뉴바들라 휴치 온힌가 뉴여 도세메베그 내게 대시 민주 시나 더 핀지도 튼지도 데모자모 호연 힌가 다젠제인디 당오게 거친제요안나 신차데 카세이그르스나 신나 도초메비가 뉴욕가 로용가 네바다 히스윤디디 오게 된상 이응아 로용이리가 샤터 슈초 힌가 뻔나 로용도 용신저의 뒤츠 카하 괴와나 이초 힌가 뻔나다 가마 쭈니 니히바 로용도 용신 저지렌자도 这个鸡了牛肉的艺术自己接起有名呢怎么引当着这就行个路上个可有的可松不马街用个头一直多牛的松不做就有希望个牛肉也是空巴诺拉的这起的一个什么的地母满着这行个的牛肉的松不敢用不动来多的看银山美丽啊呢但这一个行个 지난번에도 로촌초보 주문초 뉴욕 도초메비네의 친지이와는 오기가 이제 이급을 꼬었다 히차티

0: 路程处不这么有的，前南家大大年新比林前天呢，北中龙城年轻来空，康吉龙城家西比兰一起比林前的是，我是三准银，切记对头的安全林前年班，格是学，下了门天安全林前年入。
1: 시비 종이
0: 초보촌촌초 드릉거 시비라이거 난슬린친 시비종인던주두촌노 니아로촌초보촌원나라 딩하 창도 최다로촌 로전조비 진장아바이 로마 펜초도저지지비 다그 지수위비 로자히바도 丁哈，强度最大落强，罗人阿斌紧张当不严了吗？点击各点击这边，我以罗扎西边做一年段执行。罗强主播这么做，我啦丁哈强度最大落强，罗人周边紧张安排严了吗？拼错多久执行边？大哥，技术为边罗扎西边做一段简短执行。

0: 와코니 칸키란데 로인 신카 노 무이 드린 제도레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아 니고마티 고데 쳔이나 오향이 데 모기 도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도로셰케올레티케 하파르타 돌라 잘라 라라투소 몬티아 그르네 딘디스도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드 레센트 응마야모 요스케 데 응안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크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기히
2: 오레레레 롱진 카바스미안레 징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송크 냐뿌 예히 돈나치닌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

0: jitmas, tene ladun jitchitab. Tan de gasala, kaya da jaku jet, gang partijayuris, any jmas yadi, zendens yaw, or din jipartijayuris. Kadi zendin da jmas and din jipadun, jetak chikadi chakipalamba in any zendin jmas in ji, chanukroa, zendin jmas, the di gasala, zendin da jmani the ji, sozo imigzon. Matur jmati, zendin teji jmani, but gogin a bosti, go matibizon. Telanga to Tesonsena Mundu and a Topanabuchi, any Nuxabazon of Charagua. Then the Kaya Chaguchu, Javatelatin, oh, Tramate, any Nibo Yenjumai, but Zendin Jumai, but Kornuva, Din the Tramata, Zendini, but an injavati, Kaya Chaguchu, even the Nangiri, or Zendin Jumas. Tan the Dublin Sumaina, Tana Yetense, I take Gisulta, Gujicho Kanjagibare, said the only, just a Nama Rala Jusini, or Nama Rala Tesu Kaya Chaguchu Jagarin, Digas, let's say Nehi, but you jinjuted. Tanah itu ini jinu narindo, naena kaya kaya cak cuci cak ruah. Tapi ladang itu cek tabalan coba naena. Ane cek dal ladang itu baru kaya dal cak cuci jawat dal. Tapi oh cek de sejajar dan jajar langsung bah yang itu cek main pan. Dal ladang itu cek pan tu tenggat ruah. Tapi kasalah tanah itu tonik itu tenghi pan dek kaya dal cak cuci jasa tanah itu tonik itu tenghi pan dek jinu narin pan yang sa na marah lagi jisal kaya dal cak cuci cak ruah. Oh tini narin dal kaya dal cak cuci cak ruah. अने नमारा ला चुकी भी जिंजू माग जिसल काया ता चाकू चु जो बा बेजे ते कंडे जिगासे ना छंडम से आ जी ता हिंदों से आ तें जगे मिनी यो ना अने हिंदों ते चुगन रंग हिंदों जी यो बा ओ हिंदों यो सा ते चुगन रंग यो बा तें जगे तें गोगन दो ना तें जी पल ना ता नु कोनी जा तें गी बा यंजा जड़क चेज Angara than Dama and Dumsey and the Jinju, the Angara than Dama and Dina Jinju, Mari, Mina Namara Lachus and Kayata Jagu, the Jerni, and it churn Dumju, Hindons, and it Namju, Nindata, Nindata, Nanji Parulu Kayata Jagu, Nindate, Kanaji Nindas, and Nano Ninda, Oya Nindati, Nisa, and at Nansa Nixonabote, Namiapa. Tene Jinju Rajis Kayata Jagu, Jinju Pigella, Berna, Sergio Pambas. Temba, another Jo Lozawata. That Serge Pamba, he begins a Pamba than Serni Parula, Jaji Tango in a Pamba, the Jacani to big Pambazana, Serge to big Pamba. Tangel, Pamba, Serni Parula, and Jedak Conjurers, and Okaya the Jacu Judiciary, Jinjuris, and Casa and Bosseri, Serhib and the Jinju Ryan by Namara Lachus in a Kaya Jacu Judiciary, and a Serge Pamba, Sayundin, oh, just Serge to big Pamajim. Tene Namara Lachus and Jinju Lige is a Kaya the Jacu Judiciary, Pejela, a Belge de Tunes, a consult you dream it up. Balju tetung jibi kasala, oh tetung de jib, bal ji ane coba jemba, bagus jibi kita tetung apa jemba, oh di ini loko kasus guru ko, jadang jibi kan jaga zona apa cahro kan doa, tan di kasala tetung da panji jib par kan jaga de tenggu kan, yana ane jadak cie jago orang, jadak cie kangjar esen, balu ke balu seyan dek jinju lain ini lo, nama rala jus ane ini kaya de jago cie de jagre, ane balju tetung sen, tene konsul cie jemeh tap. Oya, dreamy to get chasing about the candidate you are raised, and any movie mumbak and sour shiba, or conservative dreamies. Then consult on dreaming in your park on John about the sour shiba and deducted the jaguari, one and deducted conjurers and consults and the ginger lie in dinner, or any Namara like juice and a guy the jagu judiciary, only consult your dreamies. Then the sort of cherry said, only Namara like juice, yak, any deduct or that chick, the any. Jinju kata kaga jisul ni jogi ba, wata tiji korsi. Ane tiin sana taba sajus, kanga kusun yero ba, taba sajus yang dike, zai chani ta nreda kuchikun ola, chikning ba kaya da chaku kuchus yang dike ta, adai yosu de tenge yore. Kaya da chaku kuchu yi ba te, o jin ran jasa kuti ni, min dike jinju kanda ki jisul jare sana, jinju ta da pa da sa tusun ki jisul, kaya da chaku kuchu de chakris. Tiin tila, nreda jikas la taba, jinju taba sa tusun de re dike na, अनि जडक छ काय द चाकु चो दिजे जतो द गाने सदिले पेना ताई जिसल काय द चाकु चो जबा पेना बेच जिगे ताप ओ तेच गंर ताप तन जडक छ गंर जरे सने जिंजु ताई इंदिर पानर पोते के बेगी जिंजु ताई इंदिर ताबा सच सने ओ ताग जिसल काय द चाकु चो जको करे तने तेच गंर से इंदिले गंर ते ओ कनाग लियो पारे सने या ते लियो पा ओ ते शो च गंर यम पा ते इंदिल ओ गंर ग नीसक यल ओ यल न बदो तेंग दो आ Tinggal sahaja datang orang tua dikit dikit jisul, tu ada kahani ni juga perempuan jangan rambut itu tinggi bayang sah, jadak cecah kahjar resi na, kaya dah cakup cuci dia cakup resi, jenseng kah resi dia, tapa sahju seni, oh tak jisul kaya dah cakup cuci dia cakup, pas sahju pas jisul kaya dah cakup cuci jawab dia kahde resi na, pena tenjuk cuci kambas, oh kacu zimu tap, tenjuk cuci kambas ini bekas kambas tu je, dapat tenjuk yang bata, tenjuk tak kahani ni juga perempuan, cerita jangan dia dapat na. 열사나만도 다보다 지진 저항이 맞대 땡고고요나 제작 체디 제고그래 단 데기가서는 제작 체 강제로서는 덴접 세딜 어 접세한 데지 진주도 바이엔 바이엔자 아 아니 다바 사쮸스는 바기지슬 가야다 자고 쮸제네 아니 덴접 쮸캉 바스 단 가르기도 덴접세네 안 가라는 라키 진접 덴접세 덴디 덴게 요리 카기도 덴접세네 가라다 자키 접기 쮸세 아 민텔로 쮸통데 아다 아니 니주 아데 잘못이 니가 아 너리 요바레 근데 갑주 제모 답변은 좀 많이나 제모 때 제이 제모 많이 봐 갑주 제모 많이 봐 근데 갑자 제모 니지 바로 그 제아데 때 버시 봐라 제작 제 이제 어나 강제에서나 갑이 갑이 진주 바이 바이 자 가야 될 자고 쮸자 그거로 근데 가야 될 자고 진 제작 제 가야 될 자고 쮸데 양 아 진주 강기 지서 제 쮸로 되나 아니 답아 사 쮸스니 오 사이 지서 가야 될 자고 쮸자 요스 답에나 어 니주 니마스 리주 대통다 오 니마데 조이 니마다 리 니마 많이 봐 니주 니마 많이 봐 다 네지 녀마야마 녀마다 네진지 빠르고 저한테 넘버십만라 저작 체제 저작 체 강절했으나 오 나서기 니세한테 진주 사이 바연자 다바 사지세니 에네 니쯔 녀마스 드네 대통테 저 강즈비 대통세나 리즈비 대통 리다 대통니지 빠르고 저한테 땡기 버시 땡기 바이나 아 아니 저작 체그노나 라서기 리세한테 진주 사인데로 아니 가이다 자고 쯔자니 리지 대통 단데이 가서라 양안소 시기지 지친도세들 다바 사지세한테 이게 어 진주 차이지들 가야다 자고 쥐자고 레즈하래 다행자 디가살 향한소 시기지 친두세들 시당가 안소 디쟁게 이게 가라는 게 논이나야 어 미 마음보지 치 마음보지 이게 아니 아 그 진주 때 사이바 마세 참잖아 지르지네 아니 양주 사도 마음보지 용결이스 양주 사도 마음보지 용결이스 된다 예 봐야자 다 양주 사 여바 된다 지나 대지선 가르테다 내다가 체지 야기나 야기비 원다다나 아니 내다가 체 강셔르스 아 그저 저 예 어떤 강을 강셔르스 세바이나 단데 도반다 보지 온 거와 대라양 가이다 자고 내다이나 가이다 자고 쮸자고 그래스 어 젠저저지나 고 다 요츠 나마라라 쮸 다바 사쮸스야 다바 사쮸스야 니가슬라 사테 어 진주 살고 와 마제 아니 니가슬라 양주 사테라양 가이다 자고 쮸죠 바데 나도 휴고트 그래스야 단데라 양주 사이 지설 가야다 자극 주 이자게 빼질라 아 나도 간데지 제스들 빼나 로마 용주 제와스 로마 용주 제와다 제와데 시 제와스나 오 로마 진이 자마이 봐 로마 용수 줘봐 로마 용주 제와이 봐 인들 다 가극 니가서 최대 관계 안 된 거 그랬어 로마 용주 세야게 야너로 용 아스기 용기 진주 양주 사대게 안 된 거 그랬어 용 당연 체크 아 나도 로도나기 제바야나 고 자타빌로 로 로비 원다다나 용스 용스니 고 사다데 도스 탱거여서라 다 왠자 아가서 렌게 렌게 아니 지지다 계단 놓고 양주제더니 아 가르서 그렇고 다테소데 아니 가서 가게는 놓으면 막 냔데비고 전화 보지 요리 등산사 보지 텐데고요 말은 마도 년치는 가서 요사래 아 드니 안동기 지제 바바랑 가서 아 자일라서 버테서 그날 파스파스야 때 자위차니 파스파스야 어디 다틱파 아니 파 연로이디 있을 아니 파스파스 스데 인지데 년치 그 가서 베게는 놓으면 파스야 되니 양주 사지다데 괜히 이제 들로 야 봤지 렌도아 데인들다 데 로마 용제 레와히 비가슬라 양주 사데게 가이디 자크지에 대한 쟁여리 마도 나데게 쟁여 말 데인데 얘들 양주 사데라 따고 어 데인들다 양주 사데라 단 안에 사데 데 강 사데 지스 강제르스나 안에 다바 사주스 사지스 가이디 자크지자고 그래 근데 로마 용제 레와스 다 얘야 베질 갤릭치 캄바 어 먹음이나 갤릭스야 되나 아니 갤릭치 캄바 캄바데게 다보스스나 갤리니 인더 컴바다 게린이 바론 자드 템버시 발란 레다크트션 레다크트 컨셔스나 란드블레 가스 글리히 비가스라 아 진주 카텔라 마타니 조치 체아드처 양주 사텔라다고 요리 아니 다바 사티스니 사기지스 가이트 자기전 게릭체 컴바스 야마토 게릭크 컴바스네 제야 데가 마레 어 딘데 인더 다 너다베드 체르세디로 진주 사다나 마제 양주 사이지스를 가야다 자기 쮸죠는데 아 다 용노다 라네 니차니 아 디다다라 양가소다 용체도 배체 동기 반들이지리 어떻게 지키고 그래 단데 그 차나다 가서 양 도바지 가리 용그리 있어디로 야다 사 다바 사주 히비가스라 진주 사기지스로 가야다 자기 쮸죠와데 아니 너라 저르 진주 사이지스 가야다 자기 쮸죠와데 그 휴대라 양주 사기지스로 가야다 자기 쮸죠와데 안데 고치긴도 우스 되네 봐야서 원아 양주라 사상가 마서 봐 양주 니여 봐라 와 양주 찌가래잖아 이 양주 다 되지 되인들 어나 양주 다 연비가슬라 가든 레다가 체지자 고고요나 아니 레다가 체다 강자고 그래서 자가 놓는 미스 때문에 되세니 가서 도바대 용 그래 도바대 용 그래 다 도바대 용 알아 안 가서 들 간지지 않는 땅도 세딜 대한다 고든 가서 남아르 좋츠 남아라라 저 다바 사주 강아 그 히로아 딘들 다바 사주 강아 그 히비가슬라 다이지스라 가야다 자고 쭉 토바지 시여로와 다이지스죠 바이지스죠 사이지스죠 다 사이지스죠도 딘상 안 쪽을 라는 건 놀아요 현재도 비슷한 동네 비슷한 가서 다다 얘기해 봐 대리 원아 다 다이지스는 진주 다이나 가야다 자고 쭉 토거리 원아 양주 다이나 가야다 자고 쭉 때 토가 못호 어 대단 안 쪽 사는 쪽 동네 봐리 단 데이가슬라 아 아니 다라가 지슬라 어 되니 저자가 치 간다 간토스나 다라기 지슬 가야다 자고 쭉 토 된대인들 다 도도히나 어 다바 사주스야 니게 어 다 니텐라 치르잖아 진주 다 진주 바 진주 사 더그선 그 지슬 가야다 자고 쭉 저스 휴텐라 양주 다이 지슬 가야다 자고 쭉 저 양주 사 요비가슬라 저작 치잖아 가야다 자고 쭉 저기 되네 뒤 살아다 강아 거리 진주 가다 나기 지슬 안저작 치잖아 강저스나 가고 거디자 그레스 페나 가이 지슬 그저 자나 그 동치르다 딱은 채와다 다 가고 거데 진주 가잖아 맞지 진주 나이 지슬 요리스 페나 랑크 파마스 포르바 낭그 워마다 파마데 랑그 파마이 바 란다 파마니 진 저한테 아니 나이 지슬 랑이 랑 진주 나이들 나이 지스 가고 거잖니 랑그 파마 포르바 낭그 워마스 요데 나가기 낭스 워마데 가나요 바 가는 거 워마스 포르바 낭그 워마스 나이 나게 진주 나이들 가고 거잖니 포르바 낭그 워마다 어디들 진주 가나 나게 지슬 저닥체디 저기 바슈나 저닥체 가고 거디 자고 그래서 어 강하고 드니 아단 타미 의당 여세 디저다 진주 아단 야나 진주 아 메바 니스 메바 텐데 타미 그 지슬 어 아니 저닥 체근나 의당 여니 가루 자 그래서 다 빼나 아 그 지슬 의자와 빼나 난키 좀 받아 샤위 라조다 다 아 그 의자 어디 지슬 좀 받아 좀 받아 난카니 지 바로 저 되네 좀 받아 그 난그 좀 받아 난카는 그 좀 받아 난키 좀 받아 아니 다 아 그 의자 용한다나 샤와스야 되고 와 그 와데 타메 그 존라 보인자 아니 와그 지서 아 그 그든 데니 치지 찍 놓나 되니 샤위라 줘스 다 네 가서라 난키 좀 봐 있나라 샤위라 줘 있나라 아 그 의자들 의자사 그 아마지 민들 저더니 진주 그 존라 보시니 그 자고요 치지 찍 놓나 되니 아 데니들 아마 민기 진주 아 옌피 아니 제다 그 치 아 그 그 아 단테니 아 그 미기 때야 그 아 그 의지 미기야 이 아 차디여로 와 어 남아뜨지더니 그 예사금 민드 민타뜨지 진주에 아래리요지 니들 아이비 대처르지나다 진주 남아지 진주 아다 아 드니 심마거드니 야주거드니 아 가르서 그렇고 아 최악이고 드니 고 니체 그쳐도 고 치지 찍는 거 봐 되니 잡았는지 왠자다 난키 뜨마다 버는 생기나 만카 아기고 아기군 키세 안 듣다 버는 생기나 태가다 파티 야바에나 아 아데 진주에 미그존나 제대 외전들아 아들아 난키스니 양지자여와 대인들 식당은 안서 가르서 그렇고 다시 왕단 야바이나 베이거 놓나 치르세들 고체단 도체단 양 뜻선데 그 미기 이게 코나 자와 마도 어때처럼 인주단 진주단 양주 대소나 아 아니 고체단 도체단 양 대소 자와 있는 거 요소 요 말이 뭐야 아 단 뜻처럼 안서 아 되니 제작을 토당해서 대리
1: Tienju Tsema Mandei Tienzinda Lebun Tsemi Shouju Jijinda Chiti Tsema Jibie Longtinda Singin Tsema Nala Gatun Xia
2: Chidze Lasang Wumi Chita Li Tsongze Li Xie Zhongzi Chiaju Jin Daje Kibi Yunglo Bietzanda Xionze Singi Bungwi Xie Sungbu
0: Ta shedra ka thotan yosu de ta hajang demo re, ta gongun redra ka thotan yosu de ta pa rinjre na chore. Ta shedra ka thesu zo ka dayu yosu se na mundu thotan yosu go la peje man do zanra bochi yipa yin na. Ani yosu namara la, redra ka sal namara la ji re, shedra ka sal namara la ji re, yosu namara la ji. Dini na, jinju na, ma, ra, la, tegi ki ji se la shedra ka thesu ye gugu yo na, shedra ka thesu ngabo ngu nani, kaya ta cha gugu chesu ki ji di ye gugu re se are. Ta pen na, ane gege ji, Konsep trees. Di kasala ta sheda se de zuqia ko sheba bo de dengu yorwa. Di yin de lonsen tipi shawa de sigi sheba re yisena, gegengi sheba re. Lonsen ti da gegengi jo paru la sheda ka chek de kaan sheba re yisena, gegengi sewe di zile raga de gane ge jinju na re. Jinju na ge jisela, yosu namara la ji yisena, kaya da chagu kuchu se ji di chagir, tatana yi shiba yina. Kaya da chagu kuchu se ji di majar na gegengi lonsen trees. Cik teni chano re. gegen da honsi ti de kaga ga so so yin bi zo ra ma to honsi ti ge de gegen yin ba de si bo ji za wa ni ne ten te ge yo ma re wen ja ta ka ya de cha ge ge ji ji hi bi ge na yin ge ji en de ja wa de la de ni o honsi ti ge she ba bo de gegen yin ba de go no no wa ta jin jo ma ge ji so ka ya de cha ge ge ji to bi be ji la be na si som ji sha sa 치선지 샤사 히비가서라 샤사와데 샤와지 샤치치르 샤사와리 오나 장케테 스레스네 셰바보데 치선이 봐 치선이 히비게 미게 뭐지 봐 데인들 다 치선데 셰바보이 봐 땡이나 셰라크테 자고 그래 다 셰라크테 강제를 주잖아 치슴세한데 그 가사 있으면 좀 진주 말해도 디나 나마라라 지세네 셰라크테 가다 자고 저 지저 어 대체르잖아 진주 막 지슬 가야다 자고 저 지터 봐 다네 진주 락 지스 가야다 자고 저 지터 봐라 철지 렌스 철지 렌 히비 가서 렌바테 렌바즈비 샤데 땡겨라 최근 렌바즈 바리에잖아 오 철지 렌바스 차바데 그 렌바시 봐 오 셰바데 차바이 봐 땡고 그래 데인으로 셰작 체제 셰작 체제기나 셰작 체가근으로 강샤를 쓰네 차라기 차라기 진주 자인데 나마라라 지세 오 라기 지스 가야데 자고 지 지잖아 오 철지 렌바라 지스 어 대체르잖아 진주 라이 지스 가야데 자고 지스 지 토바레 데네 진주 락 지스 가야데 자고 지스 지 토그레스 나마라라 지세니 들지 소다 들지 소대 히비가서라 오 소대비 샤데 스기시바레스나 들기시바레스 저데 제바보 땡노와 데는 셰락 체제 셰락 체 강샤르스나 사바다 바라다 다키 들기 들기 유 라인들 나마라라 지세니 오 들지 소다에서다 셰바고 존어 부찬노군도와 오야 아 데소데 체르나 나마라라 지세야 데 베제리 데네 다바사 지세리 진주 다바사 데소기 지슬라 셰락 체지 야고고야나 셰락 체 강샤르스나 가야라 자고 주세 지자고 그래스 답에나 다기 지세 가야라 자고 주세 지죠 최지 이게지 내지 로종시다 디즈 로종시바다 예견주 시바보데 최단 내인바데 뱅교르 디들 제작 제정들 최인한다 내인한다 진주 다인들 다바사지세네 가야다 자고 주지 지디자 아니 진주 박지즈 가야다 자고 주지 지자와 덴접지 캉발리 어 덴접지 캉발리 기비 캉발링케 시바보데 덴저에 맞는 거 봐야 아니 덴접지세네 아 박지즈 가야다 자고 주지 지자 어 됐다다 바레 데니 사기지즈 가야다 자고 주지 지자바데 베나 아 당콘도 아 간손데 제작가 찍바 지종레 니가스 사텔라 진주 사기지스 가야데 자크 주스 기토바데 양주 사기지스 가야데 자크 주스 기토비 아 데니 나바먼라 니요리 다 진주 사이지스 가야데 자크 주스 기토바데 베나 리지 답 트레지 힌제다 까피샤데 시시바레스 어 데 몰라서 박지 시바레 왠자 딱 막까피 가서 강가 까바레스나 리지 캅스 리데 까지나 보차노구나 시바 차노구요리 데미들라 라스기리 진주 사이들라 리지 캅스 트레지 힌제 힌제비 샤데 시시바레 시바보도 세레즈나 트레인바 트레이 비 마티바 트레이 라사 이리기 진주 사인들 다바 사지즈니 오 트레이 지 힌제다 단도 저르네 진주 사가 지슬 셰작 체디 제비가슬라 아니 가야디 자크 지즈 지토 베제레 다 예양데 그 휴텔라 양주 사이가슬라 양 셰작 체디 자고고요나 가야디 자크 지즈 지 자고그레 페르나 게리치 탐히 스이남 지 추첼다 탐히 비 샤데 싱게 셰바보드 스레스나 게리엄바 오 게리 샤 강시즈나 탐히 비 샤시바 데인들은 셰다가 체디잖아 강셔르잖아 게릭 히비가서 란드볼레 가스기리 탈 양주 사레 니가서라 진주 가데라 따지 마인바 양주 사데라 따고요 곧 지마지 체데 양주 사데게 안 랭거요 와 데인들 사기 지슬라다 강셔르잖아 다바 사기 히비게다 토란도 라 베셰다니 오 게릭 지스 가이다 자고 지스 지스 게릭이 다히 쇠남 지 추첼선 추쩨위기 샤와티 추치쩨비기 샤와티 시시바잖아 쇠남 기시바 쇠나데 샤 추치쩨기 시바 보이바 땡거로 데인들 다 셰다 그체 강자르선 쇠남 지 남데 나 마스게 남으시 마스게 인들 진주 마텔 마다니 양주 사들다 어 다바 사지선 이니 쇠남 지 추첼 다 데라 진데니 오나 양주 다이비가슬라 가데다 셰다 그체지잖아 오나 셰다 그체 강자르서 바이나 다 지바지 조레 다바 사지선 다이지스 가이다 자 그쪽지 토반데 그 슐땡거레 단단한 건 손디 아 서드 벤치에 그 뭐지 친지 그 뭐나 아니 끈기숑 가게 그 나디 그 끈기숑 란조 기솔 설기 내 딘상이나 설기 내서니 양주 다데 나서 모터비 원단이 가다 자고 그저 지 그저 저거 와 왜잖아 서드 벤치 그 설기 내서니 양주 다데 토비 원단이 가다 자고 그저 지자 딘들 가데 양주 다 토비 원도 땅나 아 땅이 셰작 체지 자고구요나 셰작 체지 강셔르잖아 오 셰작 체 가이다 자고 주지 기디자르스 오다 데리 오다 네소디 체르잖아 나마라라 지다바 사기세 안 네소기 베제레 다 디창라 셰작 체기 노로 가고 그것이 기데 진주 강한 강기 지세 자르잖아 강아 기세니 진주 가다 진주 나이 비카스나 셰작 체지 자고구요나 아 셰작 체기 노로 가고 그것이 기자 그레스 다 배짱이나 가이 지슬 기토바 락기 줌스 다기 둥다 줌샤시 줌샤시 시비글 드니 아 원본어보데 가르스나 옌란어보데 가르스 바이나 라바이마 오야 럭키 줌스 다키 둥히베가서 둥케셰바보데 센스나 다 어디미디슬 다 둥세야데 다키 둥세야데니 나사키 쳬반도와 다 둥세야데 다데 둥자임바 다키 둥히비가서 둥케데 다임바데 땡도와 셰바보 땡 哎呀，拉 zoom 当拉 zoom 去比，干啥了？拉 zoom 什么的，就是喇叭的音吧，就个拍 z

0: 路程初步这么有的千南家大大你心比林青天呢比中龙青年青年空康给龙青家西比兰一起比林青的是我是三尊银切记对头的安全林青年把格斯学下了门天安全林青年入
1: 시비종이
2: 시비종이
0: 초보촌촌초 드렁거 시비라이거 난슬린친 시비종이 던지두촌노 냐로촌초보촌원나라 딩하 창도 최다 로촌 로전조비 진장아바이 로마 펜초도저지지비 다그 지소위비 로자히바도 Tingha, Chandu Chuda Luchun Lurenga Bin, Jinja Dampu Yi Loma, Dinji Gadinji Gibi. Nayi, Luja Sibi, Zoyin Yin Dunji Him. Luchun Jubu Jubu Zu, Hunla, Tingha, Chandu Chuda Luchun Luren Jubin, Jinja Nganba Yi Loma, Pinchu Dujuji Gibi. Daga, Jisu Wibi, Luja Sibi, Zoyin Da Jin Dunji Him.

0: 다다 로젠 호미다 동킨 코레 공장다 조바소자 니디안 휴게라 터치 제바동 론소소 긴크라 런도와 코콘용라 고젠치 고제 예치 선바리 사야 무사 레도 모모 닌도비 롱코르케 머제 롱버토 겨바동 고 조미바 히도 창예 대한인제 정갈라도 롱코른 조킨데레 저나 티카라 치친 진휴 자제 바동 다리자 주제 자체노 턴저 선수결네 냐라 카다 호텐치지예 도마홍라지 타마라 나초라 롱코르 힌란 요구베 카바르레자 제통 대라 무바 친구 예지 상바리 자제 토가 몬수자 텐데 카냐라 메네 런더 도던 친베 제 담바 조니 고교 제냐라 민저 무디 히르치지예 토카 돈치레 지디제 런더 도던 인라르 가기 티투 르친자 르베 용년기 매일做呢, 몽族家, 快来空中的, 我们就把, 동, 모야, 讲吧, 达到路上了, 终究这把手机, 康熙总部, 就他把自己, 演戏上把里, 中科了叫, 让我, 我上了, 当真这把, 动交接, 让着多当前辈, 中学考了, 让着点交集, 直到那生这些, 某某年度把, 动, 例如年度比, 新竹科了, 蒙族籍, 这些七九动, 存在这呢, 国地西拉月给家图呢让着点家家现在住着这点点家家的是蒙族家向了说不了特别这一罗卡中家的那栋局这些确定点开了机蒙族大瓦住民他刚过来一拉偏江娘啊做做的情况刚过来得当日子的第二月七头到罗斯纳斯的也给三个小姐姐的点家头兄弟家头去罗卡中家的这点家让着多当年了日高给日本言吧多接平素机
1: 蒙族家多克了这边让着地级双眼了当不了美女国家在的学错是东啊东国家乱说历史东的人能进的让着了级从在南巴就在东让着了家店家这这这呢让着可要租用呢历史东的演戏上班里
2: 下了三种都就开始说音你对江用街当然看越别用街过去住着一个罗卡中介都不要把这些个月头江用街当然看越不用推嘛住着了一百万些我听比村街一级讲两月一百当然看越来越要不住着了跟得他要把这让兄弟平地进修的那几些路年同你着旅旅去了一个年段我才把当大天旅去了一个罗刚刚去回旅亲了嘛激动了忙我过程我家东子月别
1: 路易农强院末日国路阿东人追军营日月一比对村的第七村军尼巴拉尼巴日你也查了西路尼东尼路旅北京格雷游北区街七段里面都运动错沙沙错一把日都错尼克罗多公司当开列主角人顿街列尼卡亚当一起一顿空顿一把拉天空别尼一别路清路顿把忙不民托哥把拉雷月把当用起了雷游一比国给忙不进一把日天地北京三娘的连亲月策了
3: Tering ge toni.
4: Tering ka toni.
3: Kasang kyun bie chan ting na, tering shong wie san ju ni.
4: Mang ji to kore kye sa nam, do du tse sun de ri hyo.
5: Chobun naba tso kun kan song, ting di bejong long ting nyin ting li kong, kam ke long ting jia tering ka toni ji bie le chen nang, long u tong ka nyam ji li, lo sen jing ting de ba dang, si wo mang po la dang zhe ni, le wo sa ba zong bi go dang.
6: Gangjong Santoro, PG Tony Shibikoro.
5: Kachi Shagantang, Ledu de Silambo de Bigor.
6: Chando Tonger Gonjo Zonda, BTG Shajo Toma, Long Lushon Gorso, Jetisio.
5: Sing number two, Shamla Long Tonga Nyam Dili, Losin Jingtun Dabadang, Siwo Mambo La Dang Jelly, Leo Saba Zombie Goshujin. Sija Shuji Xi Jinping He, Beja Ledin Ting Eberto, Major Jigur Sonsion Dang, Retundela Huni Jabadi, Gonzo Satang, Hu Jasa, Zaja Tachung Sigui, Hinzo Denong Yue. 中华美丽经典作品都是电本作版的，除了设备单个美丽来电节做更严，刚中三区有着更多龙武东差人前比美丽团结节单上月了，加起行州口的团比，没新各位，单据孙娘对不安月。美丽卡瓦人中午堂，别离，娘们季节落据这把堂，对了节，拉林里，中华美丽经典作品三六一节在电部对本，初期评审初步空段协约。罗季节特么我们这记得真呢。 美丽卡卡查见这位陆季节东吴三部西特金陆季来亲密地址微信公交部的配点

뒤태리 님이 덩고도 누군다가 현에 특가사 다 로요 거 쇼라도 내리도 진범 못한데 롬보니부 계속도 드레 탐자 효리 이즈 내로 가자 파비가 둘라도 둘라 메시 거 롬마도 지키 체인의 미기 지비 고통리 마메도 라모 쪼도 쇼 둘라 메시 롬마티 모두 크지 지도 니와 테네 그 덩고 테라라 누군 그 다가 현을 롤리 쇼라 제메도 더더 카트고 메지 차수 세도 다 둘라 메시 롬마타 헤도 니키 콜로 콜비카 롬보 체크 둘라 요 파모나 디기 랩쇼라 디비키 카드 오 타체 타시 그 모스 제디 달로 세도 롬보 베디 그 군둘라 야기 그 달레 잡숑 비키 탐지기 오타적제 데디마 할람 다가코 아니지 오쇼타 세비기 카드 탐지기 제비기 카드 코 첸타셰크 무스제디 데 고라 티디 모타 탐시 베데 라갈로데 신이 남기 가라 예크 돌레세 루발라 티비기 둘라테데 모 데자 코코 요테 코제스 마도 비기 할라 탐고사 카드스 럽도 시밀 코제스 코데 다 오타로 티기 미세 라예비기 나 고르고스 남기 탈 코르히 도히다 요메기 갈 테케 도히다 오타 첸타셰크 타디 리우 카르보스 코데 오타제디 데 템마도 비기 무티기 루탈 코제 도스 미다 짜메짜 메리킹 알렌 제키가 하람 모터 리마다 라톤드 쿠터스테다 서비키 카트 나브 데르 로모 탐시가 소야 컨서비키 카트 팔라히 제품 마크 둘라 메셔 로모 데르 로보시 테디리키 탄다가 현들이 문다가 현 테리리다 메카니 히히르 유 루보 골라 티디비키 카트 도도마티 피킨 다가 현두 삼노 데크 메다오 오 루보 쿄보스 리디 데 칼만 두두 안 세 돈데 오 타테디리 다가 현 테디리 샤샤크 니디시도 아 쇼시 도시 우나 센데 티비키 투 로보 베데카 라보 카테톨라 콜 다가 현두 코토슈스 가디디 타메티킨 고 메토파스 텐디 탈세 다스 로보탐지 디비키 카타 텐데 노보 근타가 현노도주 라라 나브 데르보 콘디고 쪽피키 키라 근타가 현노 야증 주숑비키 카 코예리티디 니와샬루 쇼르 요르티디 타바셀루 쇼르 타디티디 카츠 샬루 쇼르 라멜레 데르보 로보탐지 노모 마르쇼 생가라 시니 타르고 노본 타가 현노 몰 렌트 테숑비키 카타 타가 현노 디기 예타 요타라 시니 토브리크 메모카테 쪽피키 키리 야자 야자 우비키 카타 타비 그 디디 모타 탄타가 현노 코레 휴사 예 예트 원보리 루도 네바 타 데르보 타카 파마체 세워서 원리 베셰바는 따뜻하디든 제바다 남르 제르보르 쇼문 다가현 코소보다 체톡선다 도미코 버버리디 다테는 예트모보다 코르도세케 체톡다 체랑다랑고 도루두아 다도히다 다 제르보군둘 키달렌지리 하나 둔르도서 워디마 라파 겜디 모막고디 코르투디마 다가현 상오카다 라디오지디 사티비키 툴라테 남르 제르보티기 노문 다가현이 모다 도도 티비키 툴라테 다리 로보니 워크 레다 질레테 라니케 타셰비 미야제마토피키 건 다가현이 삼노쇼스 미다 니디 디비키 툴라테 파라텔라 비비소 워디드 토티다 포마셰비케 카탄 다가현 셸스 워리 달르디아바 티디모토 르버히르히 타세 츠브소 모테 체 다도다 소르코 토델레틴 담리고세 하토데 누리버슨 버보토 메코세 토테 델레 워칭디 라갈로 탑시 몬나토크 델리 쿄모토크 포 토르시신 티디 카메데나 칼세 올 마토메데 루 코올리 루 루오 코제라 올마 쿄모토크 포 라신 투누코 참니 타코게라 디디비케 카데 다 헤키케 무제 예네네 쇼게바 도토 톱셰니 뉴 카세메리 쿄히메데 루코 메리케 텔레쿄히메다 루코메리케 체리테시디메다 카세메리케 토그리무게 텔레시디메다 코쇼소케 카디디 슈게바조스 오디오디 단나르 자르보코 슈게바조스 마히케 텔레테디 사모코 도지 예치골라 두테타카 타르코시니무게 남자소르테 타카 산도오타고 샤샤니케 네디시디 두트디 도지메디 켄자세케 무스다 오디오코 무마도 페킹알 지르테메도 오디마 코 키파락 마지디케도 두바락 토도메트 메오노무시오소 탐제 디베케 툴라테디 탈롬바베데 티디 유트고보코 탄탄다가 휴스코 체톡타 도지리사 로바베데 라바케 체톡라 코네 디비케 툴라테디 노온다가 쇼네데 나르네시 락 도시케 치유트고보코 탄탄다가 야스 다리 유비케 유트고라 톰데 카데 타피알로 유바테 촐라데 노보컨다가 쇼네데 톰체데 폭폭레마스 멜레자보코 콘두 촉파 멜렌다비케 팅도 톰체 카르마 유바타 사톡라 체텐 노온다가 쇼네도지 톰체 갈라 치치도 멜렌다세 신 두자보컨 둘레 야티닝알 칼리마는 두톤가 똥라코 유바타 코쵸레마세 신 고쇼스노코 소르발라테네 디시데시 헤르토 쇼쿠쿠 자산지바쇼 세르 멜레자보코 사샤 오마니케 카부 잠보레니 타노쇼베케 카 탐시데데 둘라라 코르코르두스 고유코스 오마네 토두스 닝로로고 다타로티케 메데 팅아 똥두 헤동로고 튼두스 신 데베케 둘라테 남르자보 도저토 사마카르고츠테 칼레투티 칼리메르타셰세 와시르고츠테 헤레투티 헤레티미스라세 라테 헤도니케 머시아바테 머지니케 차고 도타테두 데사포테 사주테두 디르주테 퉁주테두 두규테 멍에 하바셸로 지킹어 모타벨라고 멍에 코사테두 모소 로메데로데 풍라보리 땅에 푸와 제드모소 다파파가 뜨라 치게 푸와 제드모소 다바 너무 싫어버리 베틀리 데바 카라다 따탁툼다티 다파폰레리 메 역툼다티 그 세로폰레리 폰다르고다티 오데 푸가비 푸마만서도 언가시 투폰도 우온디리 뒤테리 님이 도고라 나 너브 제르부고 콘주 쇼메다서 쇼타르 코로자와 도디파니 콜로 코자도 쵸르 쇼게바니 쿠탄 네테레 님이 그 도고 라바브 쳇토라 휴기리 사드 메제타 쿠쇼게바니 카로 코르카시 타루티키 미디 쳇토메라 도가시 테모고라 도두스타 너브 제르부 도제도 무적 메라 헤도 니 콜로 코르 따르레신 다가 현이 뭐다 따야 그 추세 중 다가 현은 예 세리
다나브 제르보 콘둘라티니 나네브 제토코 체예케 나슐라 나브 제르보 피알라 나 인타수 나가 효노 이 제르보 카드 셰디 문 나가 효노 도주 체마샤테네 에라테데 우 제 제르보 카소 셰 투키우 세데 나가 효노 도주 티케 타루 마누라 콜리 통신고 칼리 마누 투투 톤데 디비케 카토 나브 제르보 도주 타 상거제케 메레피로 소다 투유 체제 목록 간다 추키 즈마 보르탁데 제바 타르고 초노 타벌라시 니 니바테레 그 동고테 추침카 머무 메일 차 참교고 모고 실 이나기 다탄로 비비니키 그 쯔바서 때로니키 그 탄생사도 니 트레니 뭐 팀워터도 샤징이 힐마 니 추 삼노 코르텔 이 추네마 시송베데 추다르 저 추츠송 메지 그 칼리마도 저 도쇼마 라라 코 코쇼메 두자자보 마자라 포 Dinamika, the Bodo, the Toda, to you, Chesha, Mugo, Panda, Zuba, what the

0: 나 정노시 마히 히노시 가셔쇼르 대바 가르고 두기 칼로 카토 닐라 고셔쇼르 서반 데브드 블룸드 토티 닐라 마히 히노라 시드가 런데 참오율라 나 두드 니드비야 니르키 히르 메달레 니니 메데 페니오 툭툭리 가고 바라 잼규시 토다 소가 데크메다 다로 페즈 다디다 탄도바나 샤크솔레 리가스비 뮤키 탈레 린지가타 베데 폴레리 샹 아이 샹타 마히나 가로가 제치 도지테 실렌타포리 파파오카 참오코 룰라코 달라 달로크 두르 카보다 나이 코속 케라코 탄도바쇼 토 파시디케다 당도보카 라소크 마다 파데라 파파오 이도치테 파오엘 마리 나쇼 포몬제데 방고 입장고라 딱티테 지파메크 돌 시에노쇼데테 고유조 딱시킨 지나돌나 네 창오쇼듀텐 지나돌리 나라니보네 추 코사 제르 추라 원데 톱 코사 제르 추라 원리 소아토 톱 코사 메리 나 다가 쇼데르데 메니우고 로듀 로톤카가 도듀 도톤카가리 쇼구드드 디파리 니그드드 쇼리 게데니오 예바 카가리디 담자 물룰란데 테티리디다 데삼니그 살로리디데 메니우 튼타 원냐메다 나 다가 쇼노 시소바 추키 메니우 담자 추 메토 도듀테 나 피피 츠바우데 다나 쇼게바 셰스 드롬록시 도드파도스 미지로 세데 노모큰 다가 쇼노 도듀 디게 르담밀라 다쇼타 토로시 쇼담밀라 세잡 데로시 나 다기기 삼노 코데데 쇼게바 드톤 니르키 신야시 다자 콘쇼스옴니크 사블레올마 레귬리니니키 뉴레올마 지파바니니키 셸레올마 콘쇼스옴노 소바 뉴라 따드 마닌트르도 예리코드 산도 파디체몰 페만주니라 예다 콘쇼스옴노 소바 데도지나 다 쇼게바 들리키 뉴레올마리 도디파니 드로데나 다 들리키 메토도 주테 리마드 마토피키 야 탈리 니마셔디올마리 나브르제르도 주테 나브다 누구크 삼노 안다다 세드 누구크 다가 현도 주 쇼게바 니모 드로마토 도디파 마지 도비크 르튼도 느다와서 누운 다가 현도키 라니크 셉크 삼노 코디 나레 삼노 코디 쇼게바 드로토 아니지 니 이키 루타고 니 쇼게바 도서 월리 꼬쇼크 도서 월리 게디 드브토 오르 디파디 도 오르 게디 디 예바 아니지 니 마키나 니 쇼게바 드브 드 노롱 드로토 오시 골리 니 삼토 뇨데 니 투소 쪽 쪽쪽 조 월리 쇼게바 도서 드브 오르 도디파 시 도 오시 골리 투소 마지 케 롱오세 다가 현도키 열게 샤슈비크 르튼도 느다와 누구크 다가 현도 남르 제르발라 람바 다오
1: Kongla Senpati ne Rungki Sampat Tuan Rola Papi Lungro Melen Xiawan Bunzo Ki Lichi Sumpati Ri. Lichi Yipati Yimi Lichi Naman Thay Sanchuri. Thay Indi Lungro Lichi Hyu Tsar.
2: Lin Tsin Tsu Shunwa, Hele Nanja, Zongjik Dan Zesu, Dawa Tsarang, Shishu Chinggui Ki, Tsiong Bacha, Dayan.

0: jisir jarisana, jinju tada, pada, sa, tusangi jisir, kaita chaku chedi chakris. Tintila, ndreda jikasila, ta, pa, jinju, ta, pa, sa, tusangi redigina, and ndreda chi kaita chaku chedi chakris. Yaton the kandes, adil pena, tai jisir kaita chaku chedi chapa pena, pechi yige tap, o techi kangar tap. Tan ndreda chi kangar jarisana, jinju ta indir, panor potiki peki jinju ta indir, ta, pa, sa, chusani, o tagi jisir kaita chaku chedi chakris. Tene techi kangar sendil, kangar te, ओ कनाग लियो पारे जने या तेल लियो पा ओ ते शोच कांग रही हैं पा तें इंदल ओ कार्ग नीसा क यल यल ना बोलते एंग दो आ तें इंदल साधा दा तानरो तो दिक्कत की जीसल तें इंदल कांग नींजे पारुं ज्ञान ना बोलते एंग बाय यंजा ज़रा कच्चे जन ज़रा कच्चे कांग जर रसे ना कायदा जागु कुचे दिजागु Tendra chi kangba hii bikasi kangba te je dapo te tendra yin bata Tendra ta kama ni je paru gun chere san jaya te dapo na Yel san na mandu dapo da zi jun jaya yin bata Tengu gu yo na jaya kche di je gu gure Tan dek kasi na jaya kche kang jere san Tendrap se di le Drap se ya di je jinju te pa yin ba yin zang Ani daba sa chyo se ne Pagi jisil ka yada cha gu chyo se ne Ani tendrap chyo kangba as Tan gara ki tol tendrap se ne Angara na ra ki jindrap yin drap se Tendri jindrap yin yorin kaji ki tol tendrap se ne Gara da cha ki jindrap ki chyo se ne Amin tala chotong te anta ande ngenju aate yar ma yar nyinga dali yobare. Tene kapchu zemu dabalan tsuan bayina, zemu te zhi zemu ma yinba, kapchu zemu yinba. Tene kapchang zemu nyinji barugun dhyaate tenbar shi bala, dhyaak chay yar. Oda kaan shi rasi na, kapagi kapagi jinju bayin bayin zang kaayada chay kukchoy shay kukurwa. Tene kaayada chay kukchoy, dhyaak chay kaayada chay kukchoy te, yang jinju kaangi jisi ya chulu zayna, ane daba sa chyo zayna, o sai jisi kaayada chay kukchoy shay wayos. Tape na, o ni chu nyemaas. Riju tetung da. O nyema de joi nyema da riju nyema ma yinba. Niju nyema yinba. Ta niju nyema yinba nyema da niju nji parugun jaya de tenbar shepa la njeta kche jar. Njeta kche kanshar rase na. O nasa ki nisa yanda ki jinju sa yinba yinza. Daba sa jyo se ne ene niju nyema as. Tene tetung te ju kang zubi ki tetung se na riju zubi tetung. Rida tetung nji parugun jaya de tenki ba yinna. Ani njeta kche kno na. Rasa ki risa yanda ki jinju sa yinde lo. Ani kaita chako kche jar ni riju tetung zi. Tandai kasala yang anso shikiji chichindu se dira taba sachyo se yandige o jinju chayi jizil kaya da chakuk chiyo chakuk reze yare. Ta yinja di kasala yang anso shikiji chindu se dira shitanga anso tijengi yige ka lalenga nona yina ya. O mi mambu chi, chi mambu chi ge. Ani ko jinju te chayi ba maa se chamsana chiri se dira. Ani yangju sato ba mambu chi yongyo res. Yangju sato ba mambu chi yongyo res. Tendai yinba yinza. Ta yangju sa yoba tenche chi yina, di jisil karte ta njeta kche chi yag na, yag bi wanda ta na, ane njeta kche kanshir rs. A gajo chewe ye, o tenga nur kanshir rs eba yina, ta de toba nabu chi yungduwa. Tela yang, kaida chakuk njeta yina, kaida chakuk chue chakuk rs. O jenze chere jina ku, ta yotsa nama rala chue, ta ba sa chue se aga, ta ba sa chue se aga, di kasila sa te, o jinju sa la kuwa mazi, ane di kasila yangju sa te la yang, kaida chakuk chue chue pa te, nga su shu kota ku reze ari. Tan de la, yangju sa e jisar kaida chakuk chue, jawa ki peje la, nga su gandhe jijar se dir, pena, loma yong chue rewa as, loma yong chue rewa tab, rewa te si rewa as na, o loma jini zama yinba, loma yong su zupa, loma yong chue rewa yinba. Indra ta kakuku di kasar cheta kange yang rengo gresa loma yong chu se aga yanar yong asa ki yong ki jinju yang ju sa tege yang rengo gresa yong ta ngen che ke nga zu lodo na yishe baya na ko dra tabi lobi wanda ta na yong se ne ko sada de tozu tengu yasara wa ta wen cha nga zu rengi ane jiji ta keda ngono ko yang ju che te ne karse uro ko dra te so te ane nga zu kake ngono ma nyande bi guzo nabu chi yori ting san sabo chi ten tegu yo ma re ma to ngen che nga zu yosare Tini rongi chiche papa langa zu jayi la soba te so gondola pas pas ya te zayi chani pas pas ya o te jatik pa ani pa yendogi ti sila ani pas pas ya si ti yinji ti ngenche ganga zu peke gondola pas ya tini yangju sa jidati tini ini tini lo yaba jirindu wa tini dhirta de loma yungche rewa hibi ka sila yangju sa tiki kaidi chaku jiyo ti yang rengyo re ma tolo nga tiki rengyo ma tini yinji yangju sa dira ta go tini dhirta yangju sa dira ta ani sa ti ते कां साते जिस कांजे रहे सना अने तबा साजे रहे सने साजे जिस कांजे चाकू चूज़ जाओगे रे अने लोमा यों चल रहे हो आस ता यहाँ पे जिला गली चु कंबा तब ओ मग मिला गली से आजू है ना अने गली चु कंबा कंबा देख डबल सोचे ना गली नहीं पा तीन दर कंबा ता गली नहीं पा रून ज्यादा इतने बर्� 진주 가텔라 마다니 조제 체아드처럼 양주 사텔라다고 요리 아니 다바 사주스니 사기지스 가이드자고 저는 겔크 캄바스 아마도 겔크 캄바스는 제야 되게 말이 와 근데 이들 다 너답에도 치르세들 진주 사자는 맞이 양주 사기지스를 가이드자고 주죠는데 아 다 윤노다 라네 니찬니 아 디 다다라는 가서다 용체도 배제 동기 반들이지리 어떻게 지키고 그래 단 되게 차나다 안서 양 도바지 가려용 그래서들 야다 다바 사주 히비가스라 진주 사기 지스로 가야다 자기 규제와데 아니 너라 저 진주 사기 지스 가야다 자기 규제와데 그 휴대라 양주 사기 지스로 가야다 자기 규제와데 너 고치긴 도스 되네 봐야자 원아 양주라 사장 거 맞아 봐 양주 니여 봐라 와 양주 찌 가래잖아 이 양주 다 되지 되들 원아 양주 다 히비가스라 가든 저다 그 체지자 고고여나 아니 저다 그 체다 강자고 그래 싸가 놓는 미스 때문에 되세니 맞아 도바대용 그래 도바대용 그래 다 도바대 용하라 안 가서 들 간지 지 않았던 거도 세리라 대한다 고등 가서 남아르 저츠 남아라라 저 다바 사주 강아 그 히로아 디나 다바 사주 강아 그 히비가슬 다이지슬라 가야다 자고 저 도바지 히로아 다이지즈 저 바이지즈 저 사이지즈 저 다 사이지즈 저도 딘상 가서 그 라는 거나 이런 저도 비셔 동도 비디스 가서 다다 얘기 봐 되래 원아 다 다이지슬 진주 다이나 가야다 자고 저 도그리 원아 양주 다이나 가야다 자고 저 때 토가 모토 대단한 수 사는 게 동기 바리. 단 데이가슬라 아니 다라가 지슬라 아더니 저자가 치 간다 간토스나 다라가 지슬 가야다 자기 쳇토. 근데 이들 다 도도히나 다바 사주세 니게 다 니데라 치르잖아 진주 다 진주 바 진주 사 더슨 게 지슬 가야다 자기 쳇저 휴텐라 양주 다이 지슬 가야다 자기 쳇저 양주 사요비가슬라 저자가 치잖아 가야다 자기 쳇저 기스 Tene tiye sanla ta ganga kore, jinju ka da ngaki jisla, njata kche jay na kanjar se na kagi ukkadi jay kre is. Pena kaya jisla kwe jawa, jana ko chongchir dap, ta gan chewa dap. Ta kagi ukkadi jinju ka zanda maze, jinju ngayi jisla yan jugu yore is. Pena rangka pama as, porpa nangka woma dap. Pama de rangka pama yinpa, rangda pama nyo jinja tenpar la, ane ngayi jisla rangka yirang, jinju ngayi indil ngayi jisla kagi ukkadi rangka pama as. Poba nangu omas, nangagi nangs, omade kanayo ba, gan nangu omas, poba nangu omas. Nangagi nangi jinju ngayi indilo, kagu kujan, poba nangu omada. Ode indilo, jinju ka nang ngagi jisilo, ndadak che di jagi ba shuna, ndadak che kagu kudu jagu kureza. O gangako, tani adan tami udan yu, sevindisilo ta, jinju adan, yana jinju a meba, nisu meba tenji tami ki jisilo, o, ane ndadak che gino la, 어단 연이 가루지 그래서 다 빼나 아기 지슬 의자와 빼나 난키 좀 받아 샤위 라조다 다 아기 그 의자 어디 있으나 좀 받아 좀 받아 난카니 지 바로 나와 되네 좀 받아 그 난그 좀 받아 난카 난그 좀 받아 난키 좀 받아 와 아니 다 아기 그 의자 유망다나 샤와스야 되고 와 와데 담이 그 존라 보인다 아니 와 지슬 아기 그 전 되니 지지 찍 놓는 되니 샤위 라조스 다 네 가슬라 난키 좀 봐야 되나 샤위를 아주 해나라 아기고 의자들로 의자사가 아마지 민트들 저더니 진주고 존다 보시니 그 자고요 지지지고 놀 딘 아 딘들 아마 민기 진주 아 염피 아니 저자가 치 아기고 어떤더니 그 미기 때야 그 아기고 이제 미기야 이 아 차려로 와 어 아마 되지더니 그 자사가 민트 민타들 진주에 아래요 딘들 아이 염피 대처를 나다 진주 아마지 진주 아다 아, 드니 심아 같더니 야주 같더니 아, 가르서 그렇고 아, 체 아기고 드니 고 니체 그쳐도 고 치지 찍는 거 봐. 드니 잡았던지. 왠자다 난키 좀 받아보는 생기나 만카 아기고 아기고 키 있어야 안 듣다 보는 생 많이나 태가 더 받디 잡아야나. 아, 아데 진주인 비그잖아. 제대 왠자들아 아들아 난키 있으니 양지 자여로 와. 드니들 식당 간서 가르서 그렇고 다시 왕따 야바이나 베이거 놓나 치르세들 고체단 도체단 양 뜻선데 그 미기 이게 코나 자와 마도 대체르세는 닌주단 진주단 양주 대소나 아니 고체단 도체단 양 대소 자와 니는 거 요소 요 말이 와야 단 대체르세들 간주 되니 제작 토단 요소들
1: 진주 체만만데 팅진다 러브 팀이 저주 지진다 Chichi Tsema Jibye Lungtinda Sengen Tsema Nala Gatun Sha
2: Chichi Lhasa Wumi Chita Li Chonja Li Xie Chungzi Chachu Jin Daje Kibi Junglo Bichanda Xionja Sengen Bungwi Xie Sungbu
0: 다 시작을 토당 요소도 다 하장 데모래 다 공군 레다가 토당 요소도 다 파 링제나 쇼래 다 시작을 체소조 그 자유 요소잖아 모두 토당 요소 걸 배제만 더 잔다 보지 예방이나 아 아니 요소 남아라라 레다 가슬 남아라라 지리 시작 가슬 남아라라 지리 요소 남아라라 지 아 디니 나 진주 나 마라라 되게 그 짓을 시작 체지 제국이 요나 시작 체가 보고 나니 가이다 자국 저기 지디 제국 그래서 하래 다 뺐나 아니 개개 지 론세 티스 네 가슬아 다 시작을 해서 좋지야 어 그 셰바 보도 된 거 여러 와 디니들 론세 티피 샤와데 쓰기 셰바래 해서 나 개개 그 셰바래 론세 티다 개개 이제 바로라 시작 체가 강제를 해서 나 개개 세위 디슬 라가다 가네 진주 나래 진주 나기 짓을 요즘 남아라라 지세는 가야다 자고 그저서 지드 자기로 타당하게 시방이나 가야다 자고 그저서 지드 맞으나 개개는 혼신 티스 측대리 전로 개개다 혼신 티드 가가가 소소미 비존다 마도 혼신 티게디 개개에 맞대 시보지 자완이는 땡대고요 말이 왜자다 가야다 자고 그저서 지 히비 나에게 지엔데 자바텔라테니 오 혼신 티게 제바보데 개개에 맞대 고노고노 와 다 진주 마게 지스 가야다 자고 그저서 지 토비 빼질라 빼나 시섬지 샤사스 어 지선지 샤사 히비가서라 샤사와데 샤와지리 샤치치요리 샤사와리 오나 장게데 소리스네 셰바보데 지선이 봐 지선이 히비게 미게 뭐지 봐 데인들 다 지선데 셰바보이 봐 땡이나 셰라크테지자고 그래 다 셰라크테 강제르잖아 지슴세한데 그 가사 이슴이 좀 진주 마렌두 디나 나마라라 지세네 셰라크테 가다자 그 저기 지저 어 대체르잖아 진주 마그 지슬 가다자 그 저기 지토바 더네 진주 라그 지스 가다자 그 저기 지토바라 철지 렌스 철지 랭이 비가서 랭바데 랭바즈비 샤데 땡겨라 최근 랭바즈 바레잖아 오 철지 랭바스 차바데 그 랭바시 봐 오 셰바데 차바이 봐 땡고 그래 데인으로 셰작 체제 셰작 체제기나 셰작 팅아근으로 강샤를 쓰네 차라기 차라기 진주자인데 남아라라 지세 오라기 지스 가야데 자기 주지 지이잖니 오 철지 랭바시 오 대체르잖아 진주라이 지스 가야데 자기 주지 지토바레 데네 진주라기 지스 가야데 자기 주지 지안 또 그래스 남아라라 지세니 들지 소뜻 들지 소대 희비가서라 오 소대비 샤데 스기시바레스나 들기시바레스 저데 제바보 땡노와 데는 시작 체제 시작 체 강샤르스나 사바다 바라다 다키 들기 들기 유 라인들 나마라라 지세니 오 들지 소대에서다 제바고 존어 붙여놓는도와 와야 대소대 체르나 나마라라 지세야 되게 베제리 데네 다바사 지세리 진주 다바사 대소기 지슬라 시작 체지 야고고요나 시작 체 강샤르스나 가야라 자고 주세 지자고 그래스 답변나 다기 지세 가야라 자고 주세 지죠 최지 이게 지 내지 로정시다. 데이즈 로정시바다. 예견주 시바보데 최단 내인바데. 뱅요레 데이들 제작 제정데 최인난다 내인난다 진주 다인들 다바사지세네 가야다 자그 주지 지디자. 아니 진주 박지즈 가야다 자그 주지 지자와 덴접지 캉발리. 어 덴접지 캉발리 기비 캉발링케 시바보데 덴저에 맞는 거 봐. 연자. 아니 덴접지세네. 아 박지즈 가야다 자그 주지 지자. 어 데다다 바레. 데니 사기지즈 가야다 자그 주지 지자바데. 베나 아 당 곤도 안간손데 데다가스 찌바치종레 안디가스 사텔라 진주 사기지스 가야데 자크주스 기토바데 양주 사기지스야 가야데 자크주스 기토비 아 데니 나바먼라 니요리 다 진주 사이지스 가야데 자크주스 기토바데 베나 리지 답 트레지 힌제다 까피샤데 시셰바레스 어 데 몰라서 박지 시바레 왠자 딱 막까피카서라 강가 까바레스나 리지 캅스 리데 캅제나 보차노구나 셰바 차노구요리 데브데라 라스기리 진주 사이데라 리지 캅스 트레지 힌지 힌지 비샤드 시시바레 제바보드 세르즈는 트레인바 트레인히 비모티바 트레인 라서 일리기 진주 사인들 다바 사지즈니 오 트레지 힌지다 단도 저르즈는 진주 사그 지슬 셰작 트레디 제비카슬라 아니 가야디 자크 지즈 기토 베제레 다 예양데 그 휴텔라 양주 사이카슬라 양 셰작 트레지 자고고요나 가야디 자크 지즈 기 자고그레 페르나 겔리치 탐히 스이남지 추첼다 탐히 비샤데 신게 제바보드 세르즈는 겔리엠바 Gelik shaa kaang shi zana, taan hibi shaa shiba. Tengdele shedaag chedi zana, kaang shi zana, gelik hibi kaasa landabu le kaasa gilik re, tala yanju saa re. Ndii kaasa la jinju gati la taaji maayinba, yanju saa de la taa kuyo re. Kod jima ji chedi, yanju saa de kiyan rengu yoro wa. Tengdele saa ki jizu la taa kaang shi zana, taba saa ki hibi ki taa totan do raan peshe taani. O gelik jiz kaayda cha kuchu zi, jiz, gelik ji taan hi. Suenam ji chuchel zana, chuchewi ki shaa te, chuchijewi ki shaa te, si shiba zana, suenam ki shiba, suenam te shaa, chuchijan ki shiba bo yinba tengu rwa. Tengdele taa shedaag che kaangja rwa zana, suenam ki namde naa maa sige naa mwishe. Maa sige indele, jinju maa tele maa tani, yanju saa tele taa kukuri. Taba saa ji zane, ni suenam ji chuchel. Taa tela rinze ni, ona yanju taa yinbi kasa la, karte taa shedaag che ji zana, ona shedaag che te kaangja rwa zaba yina, taa jiwa ji zong re. Taba saa ji zana, taa yi ji zi kaayda cha kuchu zi ki, topa ndaga shul tengu yore. 但当然，俺说的啊，说的变迁跟没得成绩跟弄了，那你根基上，大家就跟哪的去跟根基上，人家技术实际内，顶上来的实际内上呢，人家大的，俺说没特别往当呢，该的价格就是基，那就这个了哇。人家呢说的变迁跟实际内上呢，人家大的特别往当呢，该的价格就是基价。听到了，该的人家大特别往的当呢。아땅이시작되기시작하고요나시작되강시를했잖아어시작되기가되자고지기되잖아그래서왜다대리어다내소되지잖아나마라라지다바사지세안내소그배지래다뒤잖아시작되기노로가그것이기때진주강도강기지세잖아강아기세니진주가다진주나이비가서나시작되지자고요나아시작되기노로가그것이기시작그래스다배짱이나가이지를기토바라키줌스다키둠다줌이샤시줌이샤시시비글드니어원본로보데가레사나옌란로보데가레사바이나라바이바오야락키줌스다키둥히베가서동케셰바보데센사나다어디미디슬다둥세야다다키둥세안데니나사키체반도와다둥세디다데둥야임바다키둥히베가서동케데다임바데땡도와셰바보땡오야락줌다락키줌히베가서라줌세디슬라바데옌바지그파줌로와임바다건조기어리근데락이좀히비가서오중제때락바연바다락바도그예마자라지좀바도된로도와어디들가그거서기들나이지슬가그기토바테랑기삼땅기인다오산노동케삼비샤샹게서르나랑이바랑이랑기지진주나이들랑기스땅기인히비가서자라디쟁게서기좀바서땅기좀바서오공태땅다땅그만좀바땅이땅기진주나이들강아기스네가그거서기정오야나이기제대전그래어떨강하기이리아단탐이위당이이리다아단탐이기지슬러언제다이나어단이이리시다이나위당이이자그래다아이지슬러위자바테빼나끈기자꿀다끈가세딜다가이가진주알아와다갈때자꽁켄데끈가연바테뇌바시바라시작체이자그시작체강제로서나끈가세안데기진주아이인들아이지슬러위자네고치그까바카꽁먹이위가서아기고서위자그래다끈가위조텐데안소잘로야말이다끈가세야그아데파디니아니아기고어스기위그아기고어데파디니데아기고어스기위그진주사죠라진주사데나마지끈가세안데그진주그솔파저니아니끈기다까셔지거니끈다가시기세니데고마다가시기세안데그사데아진주고마지마레근데인제다아기고어스기위히비트데디니아기고어데디니어사파아참가보시니고쳐바시니야야바레데인들너쪼치야치는나마그미기진주하데디니아니위자그아기고스기위히비그위자그어때야파디니아니되지사아기고스기진주사데나마되지더니진주그쳐도야저니고치긴찍는어디니내가봐되지니인들이건데케바나이건기스히비까지사데진주니마인바너셰다그체위주고디준다버지래아기고스기히바디비그주지래고가데진주지야기나건가세안데그진주지야기나진주가르스네진주아리가데너그진주사이나아니사이지스는아기고스위토마로와다바사찌토그로와가디자그찌찌자고그래디는너진주건가세안데그진주도가르스네진주아리스원나사도가르스나오아이지스르저비가아기고스위히비그위위위히비그체데디비그주리스디주리스와다뜻을고래아더끈기자골다가데처리야그그여스기이자고그나아니끈기세안더치체도파카가떠르니오끈가이자골다가이가더기지스야그여스기치체타리디시니야고그끈가이자골단데가서야치체라고지는선바이나셔도가비린다야코이시바인라소다오하장그드니가기비리칸도스기시레레지나코위시바예라소스코위세븐들고리현더가위린더양즈현더가위린더양즈치제딘리다예마텔라양치제딘고거리치제제나가손드기와마리어치제지제마찬로딘은코오이시바예라소세븐디스는코오이세니이다데자오나치제지제마로니고데조드냐로고리다치제찌그놀츠드기들코위세나와나로워스기위세나아기고워스위테츠와나워그노파디니와나로스위즈는코위시바이라소다아니간소데치크강바카콩위카슬라란뉴찌담비람베테메세인로로시사메타란뉴찌담비람베테란뉴찌람베란뉴찌담비람베테세용디슬치제지창로군도와다디인드르치강지마타네지교교리디인드르메세인로로시사메시사기주서지시세니아그고스위디자기야바이나치제찌그노디야바이나고디마토요마레 电车这个钢板就卡工具吧，现在没说一路路先生买上呢，说是要得的，意思要得呢，最近他的钱呢，啊，你这个钢板卡的也工呢，哦，啊，你这个反应呢，啊，你得觉得得不稳当就抢着过来，哦，电车它那就吃的是的它，啊，按照啊那些准备网不功能了，啊，现在当这个这个拖堂学生，我都先把

0: 와코니 캉키랑데 로인싱카노 무이 드린체도르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디 고쇼 아 미고마티 고데 쳔이나 오향이 데 모기 토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하파르타 룰라 잘라 라르투소 몬티아 그르네 딘디스토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데 간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크르니 톤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상게
2: 오레레레 롱진 카바송양레 진가 망히 초드토노 무게송크 냐뻬 예히토나 진인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

초보 넘바 아니 나 신년가 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컨트롤러지니 대역이 피선 초비 루가 기리니 준지 다 답이 동에 되니 나나 저 더도 미배 온 게시리 텐제 손사 치기 대역이 루가라 장비 저와 담무디 나니 저양기 신감 리잖아 쇼다 디네이나 치기 년진 된라 이슴 소의 대역 루가 주제나 소 뇽르 낭투기지

0: 부모 준비지 연데 이슈와 기래야
1: 기라 체크 연데 거뉴다
0: 니니도 바뉴이 제데 부모 천다 이슈와 비케요 말이야
1: 기라 체지 연데 가나 거뉴
0: 아 데니 컴비 퍼서 섬에 덤비 힐레랴 아
1: 발라 체코 어디 내나이 컴비 퍼서 섬에 연데 랭 힐세 데니냐 아마 내나 우뉴 센터리
2: 지시에나 추아맨드네 컴비 퍼서 지사네 연데 용예지리
3: Mereka tapi rungkong itu usia siapa lah? Gojinda, pencong kawas suci, jenji. Siang kunci dulu, kami sekarang ke market ini. Kendu cong dulu, jago si gudi, ngintu hanyu pasi. Kendu, dalam gempa, pasi cong dulu jatuh mah.

0: 下次见吗不摸这么次居然没有不摸还以我们人多摸下了就来干这卡门斯想跟走走吧喂走
1: 장개쳐 제마쳐나 알아 허다 얘 담비지라 제로시
0: 샹드도바 니가 총이 땡히쳐

0: 끊어라.
1: 소망년 제스 말해. 네 화이 도보 영어 맞아 비제.
0: 제 말해. 소망날. 니니 바시. 니니 바시. 간초치. 你写完的见着一呢 那爱也懂来没得记忆呢 怀疑如何的记忆呢 康比跟我一个 我那身为切得二人 那是从我一个 我那身为切一呢

0: 쯤이 대가조 벽에 쉐진라. 어래. 보고 납자르다 띄우 퀴자르스 저다.
1: 어디 가르스 거래.
0: 네. 보고 춘주에 갈라 넙도 자자다 띄우 춘주에 갈라 쿠루 자자디서 쳐버차제 미나게 퓨다 때나게 짜짜 최고하래. 에스와래.
1: 나 벽에 쉐진 텐데 인지래. 이내래 나를 단다 직 좀제디 토비아티 나를 단게 깔래 좀 줘인다.
0: 그렇지. 네야 벽에 쉐진라. 제발 취미소에봐 주제지 취니 이세버래.
1: 아, 네. 아, 완소 포켜가 세야디 소소역의 전단 텍스 등에 걸어봐네.
0: 다가랑래다. 그렇게 쉬지나.
1: 뭐래?
0: 포랑 아르면 나 세게 깨봐 인세버래.
1: 다가랑래. 나라 차차내래 등도깔에 뜻 접체 딜레 학배 중저지 뜨야기 심수자비다.
0: 뭐네 야거다. 등도 벽이 쉬지나.
1: 뭐래?
0: 지가 편하 좁좁 먹구나. 등가 눈샷이지 여기 말해 쓰거래.
1: 이제. 걔라이키란게. 그게 망치 슈주 슈스웨도가.
0: 그렇지. 대상회양 슈주 역도 돌아 심주를 차가치겠다.
1: 아래 다치디 예 심주라 해도
0: 와야. 내가 심주. 심주스 갔어.
1: 말해. 예 심주라.
0: 아래. 다 심주 세례 마세네 조응에게 슈주 역도 도 그룹 차가치게.
1: 레슬레스. 다시 나 드링크랑 게 되네 마. 배수의 직리 지수나나.
0: 요아. 제라세나.
1: 레슬레스.
0: 다야 남시 거를 시용도 담바 슈주 엔드셔아래.
1: 간제세.
0: 포지 창라 치나 창게 공공 탐제 취켄. 창진 로라 치나 로젠데 마보르 메 바라스 좋아래.
1: 아래. 포지 창라 치나 차르바바.
0: 어.
1: 창진 로라 치나 니마디엔.
0: 오, 도서다.
1: 레슬레스.
0: 더도 안서 퓨리다게 구. 리다 나가고 포머 예와 제당라 슈주인데 좋아.
1: 아니, 간접적으로 왜?
0: 샤고 쯔숨 포라 모유잉.
1: 샤와고와 쯔숨 포라라주유 몰라라주메.
0: 나종예숨 포라 모라잉.
1: 나와 종예숨 포다 모니가 라주유.
0: 레리짱숨 포유 모유잉.
1: 리본라와 짱숨 포모니가 라주메.
0: 어, 디디셔서요 왔다야.
1: 이게 때문에 거의 좀 쉬워도가.
0: 인고충. 다시나 체랑게. 미국 사선 시다 내려 자선 시 신급에
1: 가래 아니 미국 여배 속자 나로래 사상의 여배
0: 디다 여고 중
1: 어
0: 벽에 쉬지는 앤드 여다
1: 앉으세
0: 디딜 파베 통샤세 저제 따베 데르샤세 라강 샤웨 베샤세 양모 루키 뒤샤세 시저래
1: 아래 파베 샤 통제세
0: 어
1: 따라 샤 디나세
0: 어
1: 루키 뒤샤세
0: 어
1: 샤웨 베베샤세
0: 오 도세서 여다
1: 파정원에 괜찮아 싶어도
0: 이거 좀이
1: 다치나 데르모 옆에 속자 나로네 자삭해 시디 가래
0: 어 대한테 세균 엔드 요래
1: 간데세
0: 곰제 치외 빵자 세당지 리본로데 장자 세당니 사자 곰의 저조 죽당 숨 독자 색배 신자 죽당 시 체벌해 대 괜찮아 무두게
1: 뭔네 이 추버디 닝 저것도 갈
0: 가래
1: 아저 꽃이 쉬마도 그런 게 디테일 양원에 심주 쉬고난도
0: 아저 디다 이거 좀
1: 어
0: 다 전에 양 그런 게 쉬쥐 나로게 돼 추구 진중니다 아마 진중니스의 신괴배
1: 추구 진중니스 양 가래
0: 대한 쉬쥐는 애들 수월다
1: 안 됐어
0: 디베 추구 아바세베 진중이 자게 추구 아마세베 진중이 있었어요
1: 오지 소소 파미 세고르베
0: 요하다
1: 어
0: 디바라 자게 부디세게 추주간에 바베 수보가라 취제 바바 클릭리 세고아레 자게 추구 첨부 차제 아마세게 요레 세서요다
1: 알레 다니 하고서
0: 어
1: 만초 넘규 부고 독자 되소리야 깨주 깨주 세야디 자게 부고 잡아 두시게 메죠
0: 이제
1: 다체나 아마 진중이 되니 가르가래
0: 네 땡게 아마 진중이 땡주 차게 지라제 포로 아마 진중이 포주 목베 지래 요 체어레
1: 간데스그래.
0: 땡게 아메 땡주 돈조 편다 개베 예연의 계제. 모자카강 말아봐 정수게 내기와래.
1: 알레스레스.
0: 포로 아메 포주도조 로니즈 쇠네레 랑고 마드자 우투제 아니 리톰버가라 티제 목베지레 요시고와래.
1: 아할레. 타체나 초카나우 나 목베지니 초 릭셰 마더싱이디 포로기 부도조레도 와.
0: 네. 아마디니 진주레도 아무도.
1: 어디게라?
0: 아.
1: 니에 대비나.
0: 응.
1: 아마디니 진주 말이. 진실이
0: 아 그랬어
1: 아마 디니기 거두기 종다 천에 소수 주고 랑자 피어 주고
0: 어디야 잡아 쉬고 송송아 야 아마 디니다 대사게 파마 카세
1: 어
0: 보고 배때 전부 태 잡겨지 가봐 짱짱 제 쇼니도 저래 아마 디니 야야야
1: 어네 타라데 나가 저 부지 망추 슈준도 저 지네 캡터 첨부다 니네야 튜니 서버샤다래도
0: 와 대다 이거 좀 다시는 한 체랑게
1: 어
0: 샘제 야탐배 나로라 믹스에게 찍여버디 신규여배
1: 야 믹스에 가려여버배
0: 어다 니가 니 스시에서 들려왔다 치와자라 곰세지 리본자라 로덴지 고와자라 고지지 와모자라 와나직 채버래
1: 이게
0: 더 누대
1: 어
0: 포크자라 도자식 승무도게
1: 에이 다치다 나
0: 치라라
1: 어
0: 포크자라 너그리지
1: 다 가르스워라
0: 맞아 굿다시 네 내 심주 가세 채무도게
1: 어 다치라게 오네 심주